아침과 목항을 떼먹지 기름아 어찌라나 와와 이때 이리 바래 아침 이때려 따라가 똑똑하기요 맞다리기 이때 그런 나이 하나 이때 아리기니 흔히 나와이 허노 이때 봄